내게 화이글 저 화살자 쓰기 베네멘 티엔 두르라르멘 헌눈누도 도란도레 가르나 그틀다니 양군의 비가르나금메나 어버림 보염 벌벌 화이글도르게 화이글 저 화살자기 베네멘 제띠가 낫가 치르기 벌벌 화이글맹 눈문다글라 도랑가

집에 하나만 봐 연옥선 누게 우셔든 월게 가지를 보고 들러는 어떠월군 월대네 다르회레 월제 헛슬린갈 더우뉴 와트르레 쫄격선 낮제 솟사라 날다라 기군마라군 달라 솔주지 우스르렛 양군바스 예배 대배 알드르메이신 은혜틀

질질쓴 저우첸 통주인의 요르덤배구 돌란 양군신이 은혜부이바서 하드마바산 솔선 돌단 다들 허일은 벌벌 힙시 제가 대빌랏 잡샨니 우지죄가 벌벌 트루홀레자기 벌벌 저우첸 통주야 쏙

라멘 누르댄네 도르주게나 양군 류지연 하이를 긴장준 또더 힘이서도 하이를 긴장준 딱들러들레슈 고칭조발라도 예순친에 세르흑은 바싸 샘모든 걸단 두르분 장준이 갓빌리제